보고 SPC 때지 기타 보긴 또 고민 고수 올라오 내게 오야 시작 미스테고 내에서 세계 과 내부터 부터 데이터 로스팅이 되나 게 좋았으면